0: DJ 엄마.
1: 자, 둘, 자, 헤이.
0: 마 플로우. My flow,
2: the most winning,
3: Mr. Worldwide.
2: I am Gino, Omar Courts, El Alfa, Farruko.